하고 말제도 아무와 맞아 옳지 마시도 망해옹아 옳지 마시 망아오도 매표가 후옹아 하들라 마시아 우제이 好下面嘞你把我从帕吉达马在娘他嘞从车间把卡花当啊瞧见咱妈下面的

제 휴양나오 통 사주아로리우딘키나모 구원나오 방주하루장 얌따오 피암러 사주아르천원나풍키니키오이푼키오자루하광타에오자에왕피르차오피아마황제니 都这黄色这路干，天雷啊呜，见了，恒家那就地啊这边也，高啊呜。 听我广路在，头小小路，沿路的天飞七八年，老啊老，闻且我沿路迈，往飞啊我。

사마오가 누트 르보타가레가 아초샤와야 바자르냐무아 호타샤와야 냐라 샤와야 누야마용에 라자라 다마마우 야마공 마그냐르 라자르가이 마마우로누야마 아콩알라 아냐일라 조소데야마 우초요라 냐라 나 조소데야마 오야이세바가나 디둠로아 요라 아냐흐 不输就啊，都嘛做个了啊，不输我家姐哦，咋咋了个了啊？ 그도 셔지 눈을 마태도 요라냐라 그도 셔지 매마마도 내자라